0: 하루하루 아침이야 어야
1: 아침이야 씨
0: 아 하루하루 아침이야 어야 씨 아양이 비카타 에파야 나라모사 비카타야 나라나라모사 비카야 나라나라모사 미리미 사바비 비아오 비아노 와이치라
1: 어야
0: Olha minha olho, olha minha olho, olha minha olho.